0: 내지고 산을 내지고 옆에가 뭔 내지고 배경을 잡았지 뭔 내지고 배경을 받아 뭔 내지고 그냥 줄이지 이 산 내지고 산 내지고 산 내지고 굴레지고 굴레지고 산 내지고 막스로 서서 vai vai bora bora sabi deixa eu pegar seu papai abraço especial pra galera de Lebrina, aquele abração com a gente, galera do Pará aí, pra gente, essa pegação, papai. Valeu!
1: Rádio Alto FM.